0: 뭐야? 몰라!
1: 세사! 세사! 아이고!
0: 我未死，姑娘啊，井中有地道，石未落井，我已经从地道口出嚟啦。
2: 系啊，睇下我为你嘅性命焦急，连井中有暗道我都忘记了啊！
0: 多谢姑娘救命之恩啊！不相瞒，我已经饿了三日三夜的
2: 了。我这里还有半碗芋头粥啊。
0: 多谢姑娘。
2: 我吃过的。
0: 吃过都好，吃过都好啊。